0: 샤베도 샤베 아구치 아구치 샤벌라기네 샤벌 샤벌네
1: Hati-hati jebakan pinjaman online. Kalau mau hidup nyaman.